0: 시분대, 어 시분대, 땀 너 그러지 않아? 어 시분대,
1: 땀무? 하이 땀 사다 던 거이, 땀 아버비양이야 수 킬링자고이 아망지망 난게 밝았사.
0: 오마 오마 아니 걔 무국도 때 꼭 집에 빨래 양이 던 그, 길이 수가 미니 부목 너 길이만 합수가.
1: 너엉카 땀을 엉카봐, 땀은 나 수키 길이만 합자고이 밝아봐.
2: 땀무 땀엉래.
0: 오 말짱디, 너 못 동어 하자, 화지. 오마 오마 아니 걔 무국도 때 꼭 집에 빨래 양이 던카.
1: 이히 너 사그라나봐, 사나케 사야오이 아버따모 물랑 물랑 위동가봐.
2: 아 건다 너따 문어구이 팔게 사그라나봐 아따 던거이.
0: 그나바지 시핑띠 따이 마이짱띠 지니 감이 사가니 보는거 고나지 고톡 소리 뒤빠이캬 암라이 판거.
3: 따모 고나지 암라이 판거 고톡.

0: 하용 땀 허게 동사
1: 누구에 다땀 허게 동
0: 누구 땀은 누구 영나 사 먹을 동이 봐
1: 하게 살았어 앙 따북 땀 허게 동나
0: 마도 그럼 세이 동어
1: 흔쾌는 안 오고 그리니 꼭 사회 맥 라야다
0: 아버 봐 꼭는 여러 꼭마 삼았다 무이케 봐 말에 게 살아야다 바하이 까함 그런 거 동나 빌레 히네 앙 뭐 하이 너다 능 마도 그럼 세이 동만이 앙 누구냐 동어 하이파노 꼭는 여러 마 승만이 사버 땀 허게 동사 히네 하야디 봐
1: 엉카 무지카 따북 사시디 뭐 꼭 니자라고 꼭 사랑 나이마니
0: 아우 꼭 하이 니는 꼭 나 뜨이노 앙노노 기사 승나 나이마니 시
1: 아니 따마 봉우티 꼭 아보
0: 다용 니는 꼭 너 카이

0: 임시디, 너거 이거 아버로 너 토메기라디. 스물이어로 꽝과 넝컬까. 너는 꽝니르와는 안 꽝통나원. 더 힘디, 너거 당기 숨이 불랑 보길라 일어나.
1: 너거 힘디.

0: 못하이러 허탕고 살파유 살탕고 허파유 하이께망 농농 아석조라래 두부그라카 사이만야 랑만이 바이탁조라라고 봐 다만 왕랑노 앞으로 왜 왕노 닌타니시 못하이러 능노 랑마똥 상미 게르 구부이 그탈 노노 까리오 성사로 다이케부 그르이 다옥삭조라 똥뚜이 카이노 바이탁조라 뚜이들이 정디 아승노
1: 쿨룸카 부박라 풍크장니 카카 함야 팔자오
0: 가이토사 하마리 리퉁 아쑥디
1: 앙켄세네 슈랍샤바 사이통카 능무타이노 슈루이 똥마니 바가이 부박라
0: 아오이시리 다일레타무 카이나이 아붕카 살부름니 무타이노 수리마 사무 응카바 하이령노 응이마똥 카타
1: 부박라 아보 벨라이 카이노 카함니 마리시 모하이케 부박라 농 아노 땀니 바게 링마니 샤그라 디카이
0: 이시리 노노 링마카 하시 나이 나이마니 시니 고런티 따복 비시시시니 시구 아보세 로무 쇼통장마 하이 투 나르시 코 모아바 따낭 동 못하야 따이바 군조 무투부 정통 풍사녀 시글리당 샤성의 파켜블라사 능레 봄티뉴욱 샤그라라 시리
1: 아우 무바그라 니니 공노 시룽 작대 앙보 하이카이노 누구래 아니 모콜로카이 토르마시미야 부바그라 고론보 보이니실라이 주다노 응기파이카 나식 나이케 나시르륵 나이타그르르 공고 부바그라
0: 하이니 바그녀 부문 고론티 파르자카 모 하이부 사만나니 그 발서토나 난구 이시리 시니 마용쿠푸카이 아보 풍사이노 그드나 꼬리리 응기파이카데 아영보 쿠푸니 파리 다이보스 나이토기 정시우 보노 사보 비시시시니 부사 흔나니
1: 아오 질라블라 부바그라 앙카이 비니 부슌데이 바이 모콜노 세타이 부나이 투작수고 아마용 쿠푸노보 나이케 나이 망노 똥나 무송고 나이시니 나이보 키샤프노 아카야
0: 아부노 지니 시바요크라 살사 마타이 쿡다기테이 아노 사오이 크나르보 암라이 부타이 아보 소이 소이 암라이 부타이 글라이리아나 하네 아보 마타니 뭉사승 마니 럭성 크나하네 사이 크나르오 아노
1: 아우 부바그라 아볼레 아니 부부카니 꼭노 글라이카 앙보 타북 노노노 어꼭노 샤나니 히네이 똥마니노
0: 제 사파농통 이시리 아보시니 사니마보마 똥따 브리마노 이링마 사시블라사 풍니살이 몽살이파이마 사워
1: 도아콘 링리허디아콘 조란 농구이 똥카
0: 사보똥 에 브린디야 브린디야
2: 쿨룸카 부박라 타모 다기자디 부박라
0: 당리 타북노 라스쿠마리 고런티노 너가 팔치디히니 차디 풍니사몽 살아냐 저랑이 정하
2: 아 부박라 제니니 다게뜨이 한영통
1: 부박라 아마용쿠 푸노보 비니 똥타요 찌또그이 짜몽 짜리디히네 샤룩작리야 블라사
0: 너 뭐바 따이샤 파이피글락다 앞으로 사치니따 오 이 굴레 비린디야 파이노 똥카
2: 부박라 따이 부박라 즈 부클레 피콩 양파라 싸워는 딴클레 거뚱니 트이 누가는 라스쿠마리 왜 마용쿠푸 라자커니 암서 여끄스 그리캬 앙베박는 고리오이 바카고인 나이토고인 나이베캬 부박라 누순누글리야
1: 따모? 따모 힌마꼭 아보비린디야?
2: 아 부박라 즈 아하이누 앙나타이 몽사 시그랄리야 아는다 가르자시디
0: 따모? 따모 흐머니 꼭 아보? 비린디야? 당내 따봉 비싱노 시바요크라 응약하이바 세나포티나 발길을 해내 차이기라디
2: 아 부박라
1: 무타이로 앙레 몽사 부지그랄리야 어머 따모 힌마니 꼭은 클라이카 어마요이 어마요이 안 무사적 어마
0: 이시리 하야쿠 하이록 땅코리
1: 어머
0: 시바요크라 발길라뚱 따몽나똥 몽상야 다와나디 엉카타깝데 풍사이나 하이록 엉마사이
3: 쿨룸카 부박라 쿨룸카 부박라즉 따무니 바기링마니
0: 너너 아쑥디 힝그랄리야 오카이 라스쿠머리바이 지니마잉쿠푸 라자코니 암사이 미싱어 그리케 함라
3: 나가자디 부박라 앙보 다 부모 사이마누
0: 당레 달래디 다 북미 비싱어 야시 야그라 배박노 시바이롱노 다기보이 로허바디 미양고 탕카 제 세카이카노 나 이쪽에 가리나 카지 당레

0: 콕 바람 뭐냐 지만 내 피면 따다 그거 줘라 오 어머나 안 빼자 만 피면 무슨 거 저런 미신다 아부
1: 아 그러니 콕 바만에 따분에 500원가 5000원이 저만
0: 이 5000원 저만 넘은 어 그거 봐서 500원 그럼 이제 아기 잡에 있는 거야 망쳐 또 뒤리 쏠리 때가 되지 진가 근데 사실 쏠리 때가 봐 500원 정도 봐
1: 다음 그날인가 어디서 뭐

kabang takut ibu kucun narok kenai tunggu FM ujin to sara sapa yang tau kaya ke 101.6 MHz o kena to korang panda au kena to korang panda o gobinyo 와이셔츠 와봐 해본거 허니 넣카 빌라다 빌라라 달러노 관계 샤브노 무이더만 샤브노 카탕 사이미양이 탄거 어 빌라라 넣카노 자도니 자도 하이킨 넣고 너너 하이킨 넣고 니니 막강 하이킨 넣고 외라이 카나토 그렇사무 카나디 하이킨 어르사무 비시 아 비 비시나 내 브라마바이 레츠 합작 레츠 아몬